알았기 때문 강하게 let's go. 올해와 난이 1호 간택히니 미로 지분을 넘나 시작 스크랜티 메라스티로 네버 신기로 아톰 난기로 듣고 바람이 그때부터 깔아세우기로 기록 나갈래 어떤 곡 다가기로 스테이지 미어 코너 시대 쓰면 많이 지워 마트가